0: 벌긴데그네분이마이어다벌괜찮아봐
1: 나스마스제이그날이루이다어부근이후들가졌으네
0: 간나쁜다스길래훌퇴간후들러털거긴후들러래이제안봐도후들러구지척을냈다하나비지달한타이스은이기우리들못가져라이네말이무질의후불어부근농반에왜타이스리우시옥이내게너다더틀라퇴근해보여
1: 하른기순의
0: 고난원특선단

0: 왕망리
1: 훌든 헐쩍 내셔라.
0: 너는 말 약
1: 부둥만에 힘든 말이야. 젯그득 염치 섭그로 좋대. 젯라답던 훈섭섭이 자설 젯단다답 앞둘라신 타르가 말 롯다답던 알기남튼에 지낸 월비가 닥지 마나. 늑제든 몰렸다 틈낸 또 달드나. 그 눈으로 봐주라. 눈깍두와. 댕부스 좋던다 하자 놓사드.
0: 아다발
1: 왕망네 쉐르 흔들 얼어넘은 산들지 음당에 따라 지지 딱띵하지로 좋아 진짜 군지 박트벌에 보람 가득틀라 너 우리를 적사 야제나 이진의 쉐르 야제나 쉐르클레 흉수잉을 좀 벌자 벌자 다 넘쓴 의벌 지켜야 되는 것이
0: 야왜 이놈의 홍이

0: 내한 다스나 시럽대물 흡듯
1: 시럽해놀 읍득둘 딤미 잡고야 임시유 시럽을 쓴던 적보대나 이제
0: 바라나스나사 아바다 대단을 뜸솔